0: 대안에 산제장에 전에 다 시바텔이야 간다지 타녀도여 랑센 다 유연아 다 랑센 유연아 다든전에 니구여래 다든전에 미니버 되게 타녀도 랑센이 두면 어디 땡겨야래 사실 이제 인도산에 타녀도여 랑센이 모두 수구여래 너는 가난조로 강남아 내가 그 텐딩의 예배 짓는 게 여래데 이내 텐딩의 좀 매듭이지 다 그 타셔 텐딩의 두여나 在有的在那你管什么的，但可你还没得，那上天没什么的，在清净了，哎呢，可你还没得，不是差这个样的。六月零点给广播了呀，那上天没什么怕这个家呀，这那上天没什么怕，在上这个，可把，他团团聚聚干了，拍起主意也是麻的，现在他，别人讲是miss了呢。 미슬러드 낭섬지기 미포모지기 미예드 메신 타니 먹고 장수 샤토기 아래 이내다 미사르 가스거르서 봐도 세베이나 미 첸시시니 하여 버려 로벨 랭댕게 코란랑게 아니 이기 넘버 시베티 아니 강사 첸시데스 로벨 랭댕 숭이 아래 자 드레이 메이드 산에 로벨 랭댕게 아 나랑조르야 강 베게 나야 데 텐딩네 코 예베시나데 테섬시 타니도 예데로 숭이 아래 在今天，印度站呢，哎呢，叔叔，现在呢，给他去看他姐姐的什么的，他那头让这些明星的这个谁印度站呢，让这拿了的路一百，让这拿了的去一百，去什么送给他？罗宾林登给让这些谁的什么印度站呢，他那让这的谁的什么印度站呢？哎呢，让这拿了的的，没去什么送给他的。 진제 인도 최전 수소 조직이 참은 튼난도 다 용기야마 이니 바라리야. 어다 니기 타네 애니 캐바지 타는 것도 와. 진제 인바 인도 자네 다 조조도 다가르샤. 타녀도 랑제 세지 시겐시 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타녀도 랑제 세지 미싱이 되기 애니 산제 장기 마치 가소래. 자실을 건져봐 마 견 인도 자네 조 태회관에 마 송셔버시. 자실을 랑게 태화 조 송구야래. 다지 텐지시브람에 송아 가다 타와장자 송대겠지 순진부드랑 송대겠지 사제장 좀 고바다가라는 시시는 송대겠지 자다 랭댕기 에디 더바시로 되면 그돌라 다지 텐지도 마 자네 송대버지 뭐고 정되기도 와 자 텐지기에다 타네 에는 타네 찌글이야다 처신에 그게 텐지 텐지대에 에니 가서 그게 랑산 나와도 되디 머추에 시에베 추순 세메 두베 Ini tensi jenis sungai. Dalam rangju tam rawang tensi saja. Ada susun rawang tu juga. Ini kasih urut. Tapi tensi jenis sungai aja. Mungkin sana tensi segen dalam na nangsegi. Ini rangju itu tensi segi sini. Umur rangju bersaji. Ini tanya tu orang sesegi mesti bersaji. Ini zo dami juga itu sana. Sunjung itu kena zo ma juga itu dalam tanju bersaji. Sese. Jadi dalam sesegi ma lengdengi dalam sanjai jangi paralia. 파소 파라슈님도 산제장의 랭댕이 꽤 그게 파마나셔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여나 아니 러블 랭댕이 타이도 다시 제일 지기 없이 아니 산제장의 산제장의 타이도 다시 제일 미싱이지 진짜 반대 나와라한다 타이도 다시 제일 미싱이지 루루 공부 터도되다 디레 센이니 샌드셔는 게요 제가 다 러블 랭댕이 아마 기루 아니 러블 가데 가래 그래서 산지 이시르베 신은 다 존에 마체니 아니야 이시니부 그래 다 이시니부 신이 에너 어떤 마체니야 랭댕기 젠랑기 우마바 타녀도 라서 세지 생행이 되잖아 우리 식 에너 타녀도 라서 세지 미싱이 다 대세 에너 산지 있다 에너 나와 차고 에너 시화라 다 즈제 봐 뒤 뒤로 직전에 다 우마 타라니 사도 소인 그래
1: so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Puttapalita, Ashvaghosh, Bhavaviveka, Chandrakirti, Mathankiva, and Nagabodh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0: where we also have a similar four-fold approach, where the appearance is established as empty, and then and then the emptiness is affirmed as dependent origination, and then emptiness and the appearance are affirmed as a unity, and then and this union, this unity is affirmed as being transcending, it being beyond expression, transcending expression. Sorry, transcending language, yeah.
1: 这上的东北国那都说的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国那都说的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北天中天来下面东
0: penetrated the depth in the correct way, then not only will one's understanding of the appearance level, in fact, they will perform the functions also in the reverse way.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ll help enable one to transcend the extreme of non-existence, and the affirmation of the appearance, the level of appearance, will enable the individual to affirm, transcend the extreme of existence.
1: Mm-hmm. 다수리야 수기 풍부리야 동니시고 자른 능신 제니 다 초회 풍부 두시기 풍부 두시 풍부 남시기 풍부 남래야 동니시고디 기본적으로 하송.
0: So just as one applied this fourfol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mptiness of form, then the text suggests that we should also extend this understanding of the fourfold approach to all the remaining aggregates, such as the aggregate of feelings, discrimination, ment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1: Tadi, kemudian, tadi ni, tadi kan, tu pungpungai, tu cuit sama jelah, kerja, luji ke cuit sama pungpungai, nama luji.
0: So with this, within the category of five aggregates, all the composite phenomena are included.
1: That then, Sheribu, Tedder Chutamja, Tomba Niti, any cinema, she saw Ne Dibudu, Chuomeva, Kameva, said Dibudulia, Samichini Nabaje, said the Sheribari.
0: Then we read,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hav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o on, until we reach the last passage, which we read, the last sentence of the paragraph, which reads, they have no decrease, and they have no increase. In this section are presented what are called the emptiness of the eight profound aspects.
1: Mm. 다 체니 매바스나 정지 체니 지 가시고를 보게 지 메다보다 다음에 볼 수 없지 지 체니다 이제 라란 게 이제 가시고를 보는 수수롱으로 서고 된 데가 랑게 체니 체니 타니에도 이제 에 지 체니다 랑게 체니 체니 요래디 이네 에 그게 당시 잖아 이제 대대비 체니 매바 그다 다가는 신기 뉴지기 추 뉴진지 깨네 용기 열어디 이네 당시 째나 내려고 나도 맞게봐 다가는 신기 미투비 깬 차인 좀 가야 열어디 이네 가서 그렇게 내려고 나도 땅 가봐매봤어 너나 어디 드니시샤 이네 방제 처음에 벌써다 이제 무슨 시작하면도 다 제니 어 자아시면 어서 오는 시리 자아시로 취지돼 아 한계 된신 대화 좀 가봐매봐 깨매봐 차봐매봐 딱매봐 오와매봐 좀매봐 타대팀이 된식 민신이 된중 쪽에 다 계속 와다 니 쪽에 시전에 배지다 예배지를 대하래 예배지 된중 강라 단 뉴직 된중 강라 가수

아래 유익 주니도 직세 특히 안다 공원에 시작해봐 동안 투문 우매 따와도 직세 아 때문에 유지 뭐네 남도 가시고 이렇게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 이제 외세 믿어 봐 어 다 대 직세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열미스네인다 세동 송주스네인다 어 아니 가시고 이렇게 변화 다 대동 열미스네인다 다 대강 소 대강 삼등이야 그래 자 이제 인도 지 변화 우마 최지인게 마요 마요라 세아로 去一应的讲马月老算了去一应算了你就是过五度啊日中也没地方上当过的本来的格局拍摄的日中也没做地方的拆解全部那第二个不是的啊那本来撒见的时候呢哎呢撒我身体成你东北身体人心撒中松竹松竹绝对 가서 그 사돈 재미가 사돈 송주 가버려야 딱 고버셔야 아니 변호 저번 챔피언다 탐에 배셔봐 수행하라고 명매 직과 전에 직과 상대 송대야 디 유진간에 고버시거래 자 다디 뭐가다 정신 순주 당감이 투지 전에 송대야 다 투지 감면서 송대야 와다 디기 다 간다 사기꺼니 다 안 되지. 넘버 미독베 턴 우머 취지 인데 땅 마요라스 군소도 파괴 수지 꾸야 세월 검신 냠라 만드버 권베 루보세 다 저번에 무슨 지는 지는 데베 최참제 이게 좀 매버 구순 투지 띵고 정신 얘네 임버 떠네 권바 대자 단디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다지 다 맞아 관대게 쉐지 탐실로 아드시아마다 보는 시기 유익이 춘이 응원의 삶은 담배 있나야? 빼나 바로도 신배 태그에 중래야 스시 념이 있어 수구도가 빼나 원도 지않아 스시 념이 있어 하시고요 아래 다가는 시기 로주고 있니 중멍구 난리야 아니 시버런 신배바니 양해대 시세바니 순하라고 관대 예민 원구 순우도가 스시 념이 순우도가 단디 유춘이로 고보시 유춘이 응원의 삶은 담배 있나 니가 정신 담배 있는 집어치 다데 난조 난고 탑지 거블이야 다 이시 육매시바 자도는 시기바 이르자네 다 나시시비 최저 탐자로 변화 사운드비 최가로 제베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세네 송대하게 다가다 가슈르 그게 지 친한 게 풍급 지지 최저 탐자로 아니 레롱왕이 온대야. 당연히 마다베 풍급지 쉐지디 레롱왕이 레롱, 그봐 레롱왕이 온대야. 레롱 용야 디디 정신제주 떡배 온대야. 정신제주 떡배디 낭지 토송 온대야. 다들 낭지 토송래 정신제주 롱, 정신제주 대니 가시고래 그게 남도 송진기 아니 송진기 남도기. 송진기 룽기에네 다 노세네 아니 아 가서 그게 레사체 아니 뉴주 코코데야 도 뉴주 코안드데야 도 신고야 봐 자 다 데 팀버 로도스잖아 다 지 수풍로 써봐 디디 나와 디디 파 라고 디디 파르메르메 베바 가네 사추 춤메 메룽 룽 남시 남신 나가 난가 똥바 당부 똥바 니버 똥바 숨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다 중얼 하던게 추우살래 팀버 롱중 안되다니 쉬야 팀버 롱중디 야팀 다마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터베이식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비 멘제 피고 우수 심시대기 다 멘제 피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열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도 과열. 이

0: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1: 단디 상제기 추급에 룸시도 부드레샤.
0: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1: 제네다 준대데 런이 에네 김네 김에 버 럽도 중네 런중관에다 냐버 잡거나 데네에네 이제 코롱가데 귀신고 니네 알아서 봐지 코롱가데도 돼야 되니 가서 그게 이신건도 균이 지대내게 타네다 럽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랑니다 에네 콩 코 쪼디디 김네 김에 버 럽도 중어 상주를 내 되게 차 되게 가래 도스 제네다 낭베 에네 가서 그게 담배 나리야 럽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바 진주 뺏음 차디 가서 그게 괜찮으면 차 되게 가래
0: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1: That dilemma. 전에 와다 줄때 되게 아니 그게 가시고래 뒤에 아니 라랭 거리디 아니 거기 가서 결혼주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좀더 달려 걸어 쉬고 제 도스는 좀더 내가 막 잡아 넘기 아니 방라 두두 샤워래 쓰는 초화자나 두스 샤워래 잡아 되는지 키고래 따와 되는지 키고래 쓰네 따와 되지 테디 맞으면 되겠다 마 그도 막 걸어 넘기 전에 도스 전에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전에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대바실이야 대바시 남샤디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이르잖아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달라 타마르이니 가시고 그게 신의 주비아지다 대내이니 상동 주비아지 제다 신의 주비아달이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파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근데 인도 지 거배년 볼이야 타마이니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다가는 신기이니 에니 믿고 가서라 랑그 류 네파 에니 지 페나 서식기로 가고 미팅에서 되고 지 된대기 마 거미야 얘기 간다 거배년 뭐 해지 지기였어요 데네니 미그네 파트 미두베 다 킹루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제네 야 초드 유르잖아 갈레갈레 에니 미그네 차르차르 등도와 미그네 이게 민정 대자 옆에 르버 참어지 세다니 도스네다 미그네로 소야 되게 지면이 뭐 가지 지기 여사래 다가는 신기 우종리야 에니 미니 미고 우종 딱 땅장리야 상담다네 도스네 야 Niyala tsiji kwe shinir dhubya zogu dhinti yinsari. Eni dhine ma, Changdong ke susu dhubya shirik ni jen ni ma gomya dhile ya, eni liu chabanyi shane suan chige, eni chabanyi shane shine ma gomyundu

0: the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1: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데뉴숭그다 거두 지 람자로서 디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디마도 지 택진 데뉴 디디 거두 나나 메바티 아샤샤샤 에 아니네 나한테 번지 변한다 되면 시진은 더디 변 시진 못 되면 차샤나 내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진은 더디 가나 임바리 두두자네베 코르 다주모베 두베 소베 다시무샤 여데베시기 아데 무슨 아주 자식이 심에 있네 근데 수야지 아마리 자상가 야니네 더 좀 된데 에니 가서다 좀 더 좀 된데네 마 석계게 담바디 달루루도 터밀마 나 주는 거 야리 좀 된데네 루루바라리아 지단전에 로십지 심에 임마리 디바슬라마 큐베스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야.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 선보 서부 남정 전주 선보지 다 남사실에 임구도 와. 아니 대단 대리 임에 인도사네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긴 도지도 주제디 그주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 보는 게 그주 잘들 내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 선보 지 잠자하면서 뭐 뒤죽 거든 잡았지 딱 손 대기 하래. 자 대리 임에 인도사네 다 니드마도 가소래 왜 사람 먹고 싶다는 말도 막 공무원이 했지.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더니 선생님 된 대기 영자세니 두주 투무에 나몰이야 샤르데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 그게 가소로 빨리 다 기일 된 대기 저기 걸로 야실 걸었나 아니 그도 좀 무슨 무슨나 다 레다 지기 아니 다왜 나올 배지다 인사래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이제 가서 올다 송야 대난의 장배 최용식이 다 레다 지는 그 말이야 아니 지기 유지과 송야 대야 준대인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다는 송배 유지는 뭐지 빼는 두번 점지 송구 서로 빼는 데 얘기다 유지식 뒤에 초고 죽은 남자 다가라 하는 경롱 남자 다가타네 착대기 잡아 다가타네 승대야 다양시 왜 귀 돌린다고 다시 가서 지민 내주주 내주주 귀 와다 변한 데서 태디 에야 가리니 그게 콜리지에 개부 나봐 콜리지에 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틈벌지기 이노 된대기 지금 세바스면 소유권에 여대봤다 된대기 Kingogu number, Thai number, Shane, Chokotea. Dial, Dinner, she's in the Lamy, you did it, you did it a day, Yamsolena, Tando, you think, Dujiji, Korang, Duje, Sangamda, Duje, Nabata, any sonamda, she did a dune, any Dishi with Chile, Kingogu Nabalia, Bemitunu to the Shanting, that didn't get any. 아니 도시상 나발이야 샨니 유지송 되지 해지 영사래.

0: 他因为等把三节一节这个他对接看不到没把他三把这个区分这个结账结这些东西呢他把他送给南给因为他兄弟做这个的因为习近平兄弟这个样的所以他现在他雷家给他发出了雷家的兄弟店他雷家给了店给他到三节给他去塔山去加拿大加拿大把塔德为因为日本的国内的越南的因为地心呢告诉他加拿大越南因为就所有因为乌斯空给他解决的一直拿到了呀塔德为到这个南国的一个三万楼给十年不就断这个样的这个就就是全部全部没在原来嘛都是那上面断掉下这个样的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went also,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That's why the Lingxi Nanama Suwan is here. And it's then the Sanji Jung Ni Chet Chadi Yari. So the name in the Zane, any Chisholm together, and Devo Sound, Tetsugi, Dutelia, together, Kasul Pig, Tong of Chevwa, Six of Chevwa, Shayo in the Zane, Jumden de Nigi, and all the Shishing Dodder of Sumer Kodulia, Nigi better, Shukidi, Yata, the Tibonando, the Neda, Yavari, Chigajo Beginu Togi.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나 지 수야서로 다 가다 있는 좀 되는 능력이 아니 치디 야 제본나로 된대기 나 최지 차와 강사 능력이 지 최에 계서 멤버 최지 차와 지 또 쓰는 거야 돼 저자 가다 가는 저 때문에 진주 그 드실 수 있네 최 최에 그 돌이야 별이다 치가네 지 차로 용기열 돼 있네 이 강사 돼 자체 못 지게 야 말이 나다 돼 강체주 최디 다 자체 못 지게 근데 이미 이제 자네 차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지. 근데 틀리 때문에야 큰 사례 제일 다이니 아니 그 미다바 드시야 참으셔야 까마르를 마음에도 주머스버 주고도 민원도 저도 드시시는 더 따세하기 미다베 미다고 때문에 축수자버디 너의 두시디 마다 땡체 아니 또 세그 답이하기 나 차례요래 전에 어디 최고야디 철이야 철신에 강한 체주 철들이야 그실체야 니네 쳐봐보더니 이니 양급을 치간 레베이나 양 아재 지하면 그 견여래 지진 세계에게 남도 지하게 그 양가여래 자 전에 이번 인도산에 난댄도 이니 그 되게 가서 그래 이 년부터 깨고 하러 이리 송샤